0: 나 오늘 저 소리 딱 짠짠 그 식대
1: 马伊管护站里住着几个特殊的孩子，几只失去母亲的小野牦牛和小藏羚羊，自从被巡护员从